피해 놓고 좋아. 소초나 좋아해. 원아가리 말이 이뻐. 나 자원아 딜리게 땅 발로가 파트고 이피리 에세레 마란타 베 하우살레 부베베 마데노 아모토 오피리 마네노 아모토 오피리 기마르 모레레 초레레 오주에 기딘다사 고베야 하이 Seka motho o khojwa ka mantswe ban hae ba bona o sa loke ngwana mme o bona ditaba di sa loke po tsoko gona o sanzane o yemetse ke ke khola wa bona e bile o ithutile wena kwena ka re fetsa

야. 헤이. 원했어야라테 하. 자마까브 하바니. 빌라무디. 볼로카리츠라 쪼크리. 자자호프. 칼링 쥐라무디. 레 아야호에나. 레 페트여보피. 까르웨.